0: 그런 건 있어.
1: 깡패.
0: 그래 그 사람 전화 사람이 남수가 담아 디라 가지고 그봐 후 하게 끊는 수 그봐 뭔가 하게 끊는 수 그래서 완전 찍혔어.